0: 쳐놓으라 그랬죠?
1: 쟤 뭐하다 놓친 겁니까?
2: 아 진짜 왜 그러세요 아버님?
3: 태희 올리실 거면 저 부사장 자리 주세요.
1: 정말 내 친아버지가 따로 계시는 거야? 나 이거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?
4: 아버지 얘기까지 들은 거야?
3: 그분 누군지 아세요? 만나본 적 있으세요?
1: 그게 누군데?
5: 회장님.
1: 회장님한테 물어보겠다고?
5: 자기 아들 일인데 그분보다 더 정확히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?

0: 해놨네. 지환이가 뭐 때문에 그런 짓을 해?
1: 태기랑 결혼해서 이 집에 들어온 이유가 뭔지 이상한 짓을 하니까 더 의심이 가요. 피는 물보다 진하고 팔은 안으로 굳는다는데 욕심을 좀 접는 게 어때? 입 다물어라.
2: 내가 왜 그렇게 널 미워했는지 한 번도 이상하다고 생각해본 적 없어?
3: 왜 없었겠어요? 저 어머니랑 유전자 검사도 해봤어요.
0: 걔가 두고 가겠다던 그 서류가. 아니 그럼